0: 가득하니 목불 오겐트. 넌 사망가. 그러게 보면 이게 뭐하다가 야사. 가슬로 넌 타오냐 이모니 뭐하던 살라잉 바바이? 망 로코스타 오글라잉 바바이? 겐트. 디버게 크니 뭐마 다왔 가사와? 도박갖고. 나 보고스가 나 길에서 박박아살라고. 도박마.
1: 이게 꼬부 도박아. 근데 니가 구스톤가 마스키탄. 내 이빠오 까라스 도박아. 부사. 아주 온라고 부수디야. 배에 온라 우리네. 아니 꼬부 바부도 부르스디네.
0: 한트.
2: 그럼 이 몸은 또 기부하 내 이사켓. 나 속도 안 되거나 어떻게 먹대버려.
1: 이쁘 비속어.